0: 아시아나 222 헤비 맹클라가 390 2323.
1: Asiana 222 헤비 on Charleston, good morning. Squawk 1012.
0: Assisting 1012, Asiana 222, good morning.